어려서부터 머릿속엔 파란색 물음표 어쩜 그랬어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뒤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도 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 날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런 블루 잠시 되지 않길 바래 찾을 거야

함덕서 16살의 대일완살단 고아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 실 만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 낫돗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네용 멸왕 삐죽삐죽 하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 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명 놔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진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구배 달린 건 다 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도시 한 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지만이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이 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 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굴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훌군건 500원 받아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 쿰이 30원이라 나서

낭만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is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여름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언제나

0: 왔자 중학교 정도는 나왔는데 상학을 위해서 서울을 갔지만은 아버지가 아파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 좀 붙들지도 못하고 1년 만에 집으로 귀향해서 농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삼촌 문길남 was born in Koneri village in 1942, 3 years before Korea's liberation. He grew up by the sea and spent most of his life working the land. As a young man, he dreamed of continuing his education. Even though his family struggled financially, he went all the way to Seoul, hoping to study and build a different future. But life had other plans. When his father suddenly became ill, he was called back home. Before he even had a chance to settle into school, he returned to Koneri village. From then on, his life followed the rhythm of the fields. The hands that once held books began holding farming tools, and the path that had led toward education became a path through farmland. Farming became the road he would walk for the rest of his life.
0: 우리 어릴 때는 TV도 없고 아무 놀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노는 것은 딱지치기를 하던가 흙으로 만든 다마 있잖아요. 다마라는 건 그 일본 말인데 구슬 치기잖아요. 그런 놀이라든가 또 아니면 딱지치기 그런 거 또 아니면 헤엄치기 그리고 집에 소나 말을 여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소나 말을 여기에도 하나 둘 정도는 갖고 있어요. 여기 수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방목헐띠가 그리 없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고 가구당 하나 둘 썩은 언제나 키우기 때문에 제일 놀이터는 소보러 가는 겁니다. 아까 그 저 노인 그 할머니께서 얘기했지만은 그 다락이 있는 데는 뭐냐면은 그 다락이라는 건 돌을 돌무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락이라 그럽니다. 경에서 그곳에는 번화한 뱅지라는 그 넓은 광장 거치로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우마치는 그 목동들이 거기서 놀고 삥이라는 게 있어요. 저 뭐냐면은 저 새 있잖아요. 새 해서 배고프니까 그거를 빠서 먹고 또 뭐냐면은 저 뭐야 저 이 무슨 꽃 있잖아요. 진례꽃 그 순 있잖아요. 순 나는 걸 도코리라 해서 그거를 배고프니까 꺾어서 같이 먹고 놀고 헤엄치고.
1: The Koneri village that Samchun Gilnam remembers from his childhood was a much simpler place than it is today. There were no televisions and a very few toys. Children spent their days playing games, making marbles from dirt, and swimming in the sea. Since Koneri village was a farming village, most families raised a cow or a horse. For children, taking care of the animals felt less like a chore and more like an adventure. The fields became their playground, and that was where they met their friends. There were also a place called Tarak. Children gathered there to play, and when they got hungry, they picked wild plants and young shoots nearby to snack on. And life was not easy, but the fields, the sea, and the open land were enough to fill their days. Even now, Samchun still remembers those moments clearly, and the roads where he led cattle, and the waters where he spent long summer afternoons swimming with friends.
0: 다락 밑에는 계금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는 그 돌무덤 그 밑에 굴같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생수가 나와요. 그 자연수 말하면 저 어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용천수지. 용천수가 시원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거기 가서 물도 마시고 또 헤엄치면서 저 작사를 갖고 고기 쏘아가서 거기서 그 나눠 먹기도 하곤 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어디 딴 드라쿠라도 뭐냐면

큰 애들과 딱 큰 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기천의 비린 내일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사기 좋아